0: 우리는 소련 주재 유엔 대표 마리크 선생이 제의한 조선 쌍방이 안판 정화와 휴전 그리고 쌍방 군대를 38선 밖으로 철수할 때 대한 건의를 찬성하오.
1: As the map shows, you must throw back to balance our sea and air superiority within a path of land of 11,500 square kilometers.
0: 순전히 강도 논리 지나지 않소. 당신들은 해군 공군의 우세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때문에 이기지 못했소. 전쟁 초기에 당신들은 뭐 때문에 낙동강까지 밀렸고 고해는 또 압록강으로부터 줄곧 한강 이남까지 밀렸어.
1: Well then, let cannon and aircraft argue.